0: 숨 많이 했대더냐?
1: 양태파 양대뿌리
2: 양태네 드만의 드만의
3: Yo Pachaiki, Herbol.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 Voces compartidas.
5: My Wallace Wanches, Cauca.